남만 그런데도 이 심정 풀쳐가야 화분집 남기 앉아가 깍도락도락 귀한 음성으로 소절 과부를 유인하고 이 소리 깍깍 나면 세상인 가니 비워라 돌을 들어 날리올지 너 나를 잡혀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 또 있느냐고